0: 시분대, 어 시분대, 땀 너 그러지 않아? 어 시분대,
1: 땀무?
2: 하이 땀 사다 던 거이, 땀 아버비양이 수 킬링자고이 아망찌망난 게 밝았사.
0: 오마 오마 아니 걔 무국도 때 꼭지 배플레양이 던그 길이 수가 미니 부목 너 길이만 합수가.
2: 넌가 땀을 넘가봐. 땀은 아 수케 길이만 합자게 밝아봐.
1: 땀무 땀멍래.
0: 오 마장디 너무 동거 하자 하지. 오마 오마 아니 걔 무국도 때 꼭지 배플레양이 던가.
2: 이히 너 사그라나봐. 사나케 사야오이 아버땀모 물랑 물랑이 던가봐.
1: 아 건다. 너다 문어귀 팔게 사그라나봐 아따 던거이.
0: 그나바지 시핑띠 때 마장띠 지니까미 사카니 보는거 고나지 고톡 소리 뒤 팔게 암라이 판거.
1: 땀모 고나지 암라이 판거 고톡 소리 뒤여.

0: 니야? 당내 따분 비식노 시바가 응약하며 세나 보티나 발견을 했네 차이기라디
1: 아 무바그라
2: 무타이로 앙레 뭉샤부지그라리야 어머따 모힐만이 꼬근 클라이카 어마요이 어마요이 안 무사득 어마
0: 이시리 하야꾸 하이록 땅코디 시바요가 발견하뚱 따몽나똥 몽상이야 다와나디 엉카따깝데 봉사이나 하이록 엉마사이여
3: 그럼까 부박라 그럼까 부박라즉 따문이 박이딩마니
0: 너너 아숙디 힝그라리야 오케이 라스쿠마리바이 지니마인쿠포 라자코니 암사이 미싱어 그리케 함라
3: 나까자디 부박라 앙보 다 부노 사이마노
0: 당네 달래디 다 부니 비싱어 야시 야그라 배박노 시바이롱노 다기보이 로허바디 미앙거 탕가 예스 해가이하노 나 이쪽에 가이나 카기 당네
3: 아우 부박라 앙 탕가 부박라
2: 오마 부박라 아니래 랑마셰 탁시 나이카
0: 하야 코이시리 하이케 다 까쿠디 하이케 다부 까만이 사이야 부산이 사이야 응가는 따까비 따까비 부카노 크락스 클라기 더 힘디 넌 사랍사 레랑나스 카기라디 바지 이시리 바지 마사디 힘디
2: 부박라 샤조 거런티 구다몽글락나블레 샤조 거런티노 디니노 만부나블라 부박라 어머타이
0: 몽상야
2: 어머타이
0: 따와나디 시리 넌 따와나디 만나이 사드르 고런티노 증신이노 만나이 모라전 하우카리영나 바디 바짜리 부카스 크락하게 바디 바짜리
2: 너아콘 힘디 야카르디 럼나낭야 앙노 힘의 마누 어마 어랑작 어부카 앙모따모 카이똥나이카 어부카
0: 이시리 이시리 엉크 하이록 땅코 막나야 돼 힘디 시링 시링 두야모 럭거이 덩그라디 앙보따복 넝컷나이 넝기 차바나타 와나디 더 힘디 이꼬 석박해님 두야모 넝 시링 시링까이 럭거이 덩그라디 몽사타 와나디 앙캉그라카
2: 엄마 어무타이록 엄마 따몽 막글라이카 이망대 목탕대 앙 잡을 망그랄리야 엄마 따이로 눈물 씻지 나이 엄마요
4: 아식저라 보일라 각사 통록 마영고 부르크나르자카 따부 르사몽고 코랑르와는 또르발라 데 볼마

0: 응나노?
1: 하이게 모르니 부 사그라기야 가시니 데라꽁나사.
0: 아, 다다. 때다 참고. 부후 탕라이네 어버시 사그라이그라르시디. 꼭그럭노 크나오이 앙. 먹을 바이 탕세. 나이네 무슨이 똥캅라사 다다.
1: 탕라이냐 카이. 에 캡라고노 탕이 팔리마사오. 다문이 히말레. 다옥디 조라라고 카이. 모르니 우 하수고 보드레 보트나냐니 만토구. 탕카이 아로 무틀룽티 샤니 또 형니 녹티 캐냐 탕라야노다 아석 조라또 가함카뇨 라마시와 피아 아론 시미카이 비앙티 타나낭 다이부석 동콰블레 실리야다
0: 또 형니 녹티시 탕라니 힘께이바 사장내 마네록보 이샤탕라니마 탕라야노다
2: 아로 탕은요 승의 탕이 만라이블라 하이케바 버스 할로 탕라냐 아부스 사시디다 참보라 앙무 녹어 탕라낭하는
1: 탕라카이바 부스강니 꼭티 샬로 탕라이마사다 Tam hin ki goro ni.
0: Ano ba tamo shungi tong. Ang ba, narok jaya shao abono shoy ta.
2: Hai ke ang ka, asung no kok ta. Ang him gara ka, kok di shalo bo zara wa ongkho la nye yabo si sa di.
1: Phong ni dam dok rogo no, nongkho la ima sa wana.
2: Do akon, ang hai ke dam ba rogo no sok wa yana, da thompro.
1: Do akon, asung no kok ta.

0: 아따, 땀 칼 동사.
1: 이거 떠무사 커즈기 샤 서남의 동문이다. 그나 아그르니 반박사 클럽의 캡틴성 파이게 떠무사 마한발 마이샤나니 흔해. 그 레방띠 능미야신이 등록 바하 잉자크.
0: 함카 벨라이노카 함은카 미야니가 나와 숙나이 호롱태감니니 캡틴이 바하노 거러니 벨라이카르노니 보더니 등록으로 누구이자도 숙하.
1: 너너케 아니 하노크니 사이자만 가사 니니가나 아숙나이카.
0: 거러니드. 땀 살마야 응나사 신이 라이클럽들에 신이 기사 부스강어 아송나이 로카이 반박사 클럽니 오크라록 응바이카나 아버범티 캐치리 콕라이카 먹니 아양니 캡틴 아 톰프로 흔장나이 볼만 캐노 아버부시 캐치리 콕라이카 톰프로 만크 톰프로 만카 흔해 치리 클라이마노 아솜사 신이 양니 등내록바이 볼카 쇼이 나랑자 카이노 디로 흔해 쩔사카이 구리위 탕라요 박사 카이바 그발부 파일라이 하이 하이 흔라이
1: 판모통가라이 니니 마라카이 니니 마라노 헝그라시나타 능보 양 캡틴 니 바하노 타이 고로니보 아양 캡틴 니 바하노 헝케바 더 사그라디 고로니카이 통웅 나이프루 바하이 범티로 응이통 고로니드 모카이노노 볼만만이 누카이노 아수로로 바사로로 응게 뜨모 보하이 응이통고 아버니 울로카이노 아노 샤시나이 레방띠에 닌다라니 볼 등만이
0: 벨라이나이톡 대비니 볼 돈만이 뭐 벨라이카 함 흔히샤타
1: 그나디 그 레방띠 뿔려 등나니 바살라이프로레 안키시사 담아보 한용카 담은이 흔말에 먹는 아양니 등나력해 고풍 거덜 따이신이 양니 등나력해봐 람세베세베니 글륵사 보니 바그이 빠이타 똥마 양머니 피아바 아니 완성마 울다응카 뿔려 각자부 카골레 버럭버까 함루 등그 판그달니 바그이 피아바 빠이탁니 북하골레 먹니 아양니 등내럭 벨라이 그냥 너로 문제 탕바이자 머럭승너 카식 다니버 슬랍리야 가서 다니버 쑥리야 하녀보다 미디스 끌라이 똥마시오 하니바그녀 르마이케 골까이탐 나오이레자 갔다 안케 울다버럭너 카이럭마 하시 잉리마 파시오
0: 아따 먹니 꼭다 타이샤 무이둥카
1: 다무나
0: 너럭 빠이탁어 골 리프루 먹니 아 골 똥나이 볼바이 아코바이 키타르자그이 응그이 울다푸다카이 골니 아양 나로 클레이 탕야다 앞으로 지니 부스강고 똥내로 살아요다 아부시 라시마 신자레 타이 그리캬 아슥 슬라이스노 모도 풀루이 자이 탈릭 바이사리 마니 타시 로기오 타 콤부디보 티니 캐사리 바이 마니 후단 응바시우 흔에 졸리자게 똥라요 등몽 빠이의 바살라이 푸르노 앙거르니노 사위 까부마 똥고 조라카이 샤자슥 아타 송바이 지니 까미오 베레 파이디 흔에 파다 파일레노 실로
1: 앙보 흥문빠이 파이냐프로 먹는 깹딘 거론이니부터 텀브러너 사회 까보마 똥고 하이바이 하이바이 영카나 뭐라 그나 파이바이 꼭무따
0: 구보이다타
1: 아우 악노노부 프루 꼭생으라 사모니 똥바
0: 자두라이 하이켈레 마미 짜프랑세 오라산 자가 마 수그라나이 뭐라나 마미 짜프랑니 아왕 쇼크랑바이 무시바한 그라니 모스 댕댕게 마사리시나이다
1: 아 니네 오스 떼부 크나도 똥카블라사 하이켈 앙보따부 똥무사 크이르나니 탕그라나도 뭐라나 파이게 떠무사 마한 와 송어 뺑이 자르나니 응카 앙탕가 능모니니 아마미 짜프랑 속가이 숙속 비타니
0: 너하고 아따 탕리 제사가이 포는 만나카리도

0: 我大脑没准是他们懂不懂的我们没得人到时候你干嘛说过的哦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对对对对对对
0: 对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아노보이코문나이거라니소사리지타미코치니마니라아승농나블라나
0: 이아승나다섬고또바디야고어느부팡돌아오파이바디
2: 아오
0: 바하레부팡샤플란데널너버십십은기도가블라사
1: 하이케따북따목갈래냐이샤바기라디또니너고발다탕라냐이하야카이방살충다탕이파냐이
0: 나다넌살충너탕그이보롱님마니롱너두뇌리바시디무슨보살코따이비앙디탕나낭아무런거먹까함그신이팔리다다다
2: 아아무런사공나이다텅풀어능사중도탕이팔지디증모나베끼네어라속라이똥라야는
1: 너아건하이파는가신다
0: 낙디탕게탕이팔리다다
1: 하이게앙타스탕까
2: 너아건탕디낙디팔지모나이거라네능아니오베기사로허거라라아르니루토구티클라이냐이어라아수그러나기사능바아수만은모나이
0: 힌디앙아수나냐다다바나시디나라레풍샤시쇼기똥카
2: 구부야카탐사힘다니바이카식다니리지금미신거보는게오빠니그래이건나하가라디그래서기필까
0: 자니너카이너카노아노동우히네이샤위만카이또이케자제야생나이땀세비니야거마네하야보
2: 바풍자는석가시동밖에불렀어
0: 아
2: 비나볼리반군들이한용마갈라이캬나텀불어능마로목불리까싶어는바삭불리야나불렀어
1: 땀그탕까아소카드이럭능카아버니올로카이허사캄까노뜰랑디히네이나신기뚜비파유과헨디저너타이샤사이시바이그라디디로깡이정말키난너
0: 어머탐석무타이함야망사흔어무타이까함그리다다다
1: 동구다이까샤사르쾌
0: 응
1: 올로콜롱시카하니밀리밀리근거이타타리링농이동바요아보카이팔라니바가심이푸
0: 바또이보아키니너카이쩐너바하이케보바이나성너바무타이까함까함밀링밀링로허리야오이바아스카이두레바그라랑너로허리만바이케나
2: 하니무타이시시트라파너정말켈리눈에설타야노싸우시나지또이만이바하이판줄로그있동우
1: 아밀링밀링콜록콜록럭하이허기아푸아보카이팔라니바가심이푸싸작나이야
0: 아무마니콕어보까함까함밀링밀링흥가이바어보세때이보통나니콕블라사고보야카탐사어소사니톡마니기샤주도노다다
1: 하나디어팔자나히까이케미컬파르틸라이저타이페스티사이드리자아아부니바기녀나이스톱까함시민응구
0: 하시에
1: 사나니바기형야아부카이케미컬타이페스티사이드리자기였다
2: 넌카무지카하이케승따북드륵드륵힘이말라이카나블라사
0: 힘디다다라마로승이팔백이나블라
1: 아부다꼭사이거우부스강이라마티녀항나낭나이푸
0: 나다어른이심이담부스이라마알아서그냥낭
1: 어른이심이와이샤너홀렁탈까미져라어그냥한까이엉야엉야하마니너담브레이라마엉가나하니샵래
2: 따북부스은카나나이게나쿠따북도담징그라카하이케승와천의사랭니담노여서서글라신다
1: 허힘바시디마이러쿠키아바라마러고바타기무팡사클롬돌돌나이바타기샤라얀타
0: 힘디다다능시강라마성디나섬쿠카이아니올로동디앙레부리바그사라힘시네다
2: 허힘디힘디어머러봐하스야풍롬적바켜놨다
1: 어머따부승하룸떡사위힘이쫑라짜어머러기나양흥깔래마이러고미키등록가이적바켜놓다
0: 바오바약치약라하숙선물룩생동시빌레어머뜸아떡로바숙봉바이캐나하이나다이거어머따머볼렁비싱비싱거강렁부터하이샤
1: 아보강렁부터뇨
0: 하이인게나다어러가나기니보러고가동바이나
2: 그래어러보러보러니까니동아니는
0: 그래인게샤부강렁부바로풀리바이캐나사인게
1: 캐나디볼렁니강렁부바풀나니나인가볼렁거흥까이야봉브라이록너베렁게이슬라브리니부바로바오이풀이리라유시니카미로고세모하이이야봉브라이그리니바게이부바노슬라니부바바이브리니부바노풀나니낭타
0: 하지케다다낭바이크나블라마추사위파일레